0: 절로 절려.
1: 엄마 엄마 절 절 절.
0: 락마 헬리 페리. 어차 되긴 구글 비라를 줬어 저거라
2: 버리. 실례 안 했던 거 몰라.
0: 저달 나가라 비트린. 언더 도시 게 봐고.
1: 오이 이 사건 또 뭐 산가?
3: 안보.
2: 게?
1: 언더 볼이 라이빈이 가오드나스.
2: 아우드나.
1: 잠나.
2: 아우드나 앞에자.
1: 삽지게 아우드나스.